호킹아 뭐하라 기타쿠 저물이 기정아 카리코 오테리키 우트마리 아무리코라 파파레치 후이 마이티 카후이 기티 동어데라 파파레치 Give me here, money coach. So I can get the downy. Mommy, tell me, hit on it. Fuck a new year at the toe. I have caught a cut of coat. Money, if you had a